시가 구스고와 니사 시부 베구만다 니치 시부그 베구만다 아무니에 리수르 주흐 무과관 주니고 할루 누데 루니에 마와벨루 무과만나로갈래

시가 구스거와 니사 시부 베구만다 니치 시부그 베구만다 아무니 리수르 주흐 무관관 주니 고할루 누데 루니에 마와벨루 무관만나로갈래